0: 그래. 걸리나우 커피에반 피스
1: 샴티
2: 샬롬
3: 프리에데
0: 미르
4: 사마단
0: 알라피아
5: 파스
6: 파체
4: 아만 아만
7: 에미레엠베
4: 우도
8: 바르쉬
9: 테니실렉
10: 살람
0: 살람
8: 바르쉬
11: Мир.
12: Изель.